0: 나 11년째 밀려내면 여러분이고 여러장기인가 내리가 여러번
1: 밀려내면서
2: 오랄레이야
1: 오랄레이야
2: 오랄레이야 나는 오랄레이야 ora yala sera la yeri nge selle beda ranya na unya ba wuli na nye gele ninde